0: 조조인 야! 아스톤!
1: 바추코 바이나리 마카 엘 파소 예스!
0: 바추코 바추코 바추코 바추코 바추코
2: Estamos en tu auto. Estamos en tu casa. Estamos en el aire. Tú escuchas Golondrina.